0: 이제 뭐야 기능된 것이 미작스다고 하나.
1: 야, 오키코냐, 쿠이다도, 피, 말, 컴파냐고, 나, 아마, 컴파냐링, 마이피, 트라바하스, 마이피, 가스파냐티, 뉴콘, 티스타, 리파리, 말, 머리, 터, 게임, 오키코, 마이피, 트라바하스, 티그라몽, 샴푸, 짭밥.
0: 어머니.